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 죄인들, 즉 죄. 그래서 형통의 비결 첫째는 죄를 멀리할 때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절대 형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품고도 그냥 형통해요. 그래 살다 그냥 멸망하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죄를 품고 죄를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 형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가 잘 되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멸망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꾀, 악인들의 길, 즉 죄 짓는 자리에도 함께 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한지라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든요. 아예 죄 짓는 자리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멀리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인도하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었을까? 물론 여호수아의 여러 좋은 면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관거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내려올지 어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를 신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그들이 금가락지 귀걸이 다 뽑아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면서 거기서 막 금송아지를 다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안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오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산 어두운 곳에 머물게 하고 40일 동안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밑에서 지금 금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빼내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저 백성들 가운데 뭔 팍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합니다. 저게 뭔 소리입니까? 떠드는 소리 같은데요? 싸우는 소리 같은데요? 아니, 노래하는 소리 같은데요? 그러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우상 숭배하는 소리였어요.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딱 한 명 그 죄의 자리에서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일 수가 있어요. 죄에서 떠난 사람, 죄에서 멀리한 사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를 싶어 하시고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느냐? 죄인의 길에 떠나지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 짓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오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 축복을 물리쳤다.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 이것이 원어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하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면 죄가 막고 있고 허물이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죄의 담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비결 둘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형통의 비결 둘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형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면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에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 교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함께 교만해져요. 이 오만이라는 이 루츠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무시하다, 때로는 조롱하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경멸해요. 아주 조롱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절대 우리는, 나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내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형통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 보면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다. 그리고 너의 날 벌할 때, 교만하다고 바로 하나님이 즉각 직결 처단 안 하십니다. 그러나 두고 봤다가 때가 되면 교만한 자를 벌해버립니다. 그리고 32절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는 자는 일으킬 자가 없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 그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른다.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삼켜진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함께 멸망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 주변에 누구도 교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의 동네에 토기장이 집 있지? 예, 있습니다. 가봐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봤어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아무튼 이 원판된, 거기다가 이제 토기를 빚고 있어, 지금. 빚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가만히 보는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작은 것도 만들고 어떤 건 귀한 거, 어떤 것은 천한 거 만들고 어떤 것은 하다가 툭 터지면 주물주물하면서 또 다른 그릇 만들고 어떤 그릇은 또 진흙을 하다가 에이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느냐? 예, 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큰 그릇, 귀한 그릇, 적은 그릇 아니면 버리고 뭐 이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아,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하늘과 땅과 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국가도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요. 개인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민족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개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비춰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제 물레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아 진흙에 조금 굳어버린 진흙이 있어. 딱딱한 진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딱한 부분을 뚝 떼서 버려요. 딱딱하게 굳은 진흙 그것만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것까지 같이 버려요. 여러분 진흙이 부들부들해야 되고 유들유들해야 토기장의 손에 마음껏 쓰임받아요. 근데 굳었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교만하다, 목이 고닿다 이런 사람들 뭔가 된 것처럼 자기 목에 힘주고 자기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진흙까지도 함께 버려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이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적당히 멀리해야 돼요. 나도 함께 버림당하고 예레미야 여러분 이 말씀 50장 31, 32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의 주변이 전부 다 불태워져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나도 교만하지 말지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라. 그것이 형통의 비유예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목에 힘주고 어깨에 뻣뻣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적 교만, 영적 교만 둘 다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돈이 좀 있거나 좀 더 배웠거나 직장이 좋거나 자녀들이 잘 됐거나 이런 것들 자칫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영적 교만 교회에서 내가 좀 열심히 하거나 뭐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서 은근히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새신자들을 무시하거나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들은 육적 교만한 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십니다. 절대 그러한 자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권세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하고 교회에서 뭐 중직자이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인정도 받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실 때도 순간적으로 주시지만 거둘 때도 순간적으로 거둬버리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 알고 가졌으면 더 가진 사람처럼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처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높고 거룩한 곳.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통회한다는 것은 막 가슴을 뜯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있는 교만끼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총독의 급료 받아도 돼요. 왜? 총독이니까. 그것도 저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녹이니까. 근데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총독의 녹을 거부해요. 12년 동안 안 받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라고 그랬죠. 왜 안 받아? 받아갖고 좋은데 쓰지.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박을 녹을 받고 호화롭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못내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상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그게 진정한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돼요. 누가 뭐라 안 해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좋은 옷 입고 백화점 좋은 옷 입고 살아도 돼요. 명품 것을 가져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여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다닐 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 안 타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추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3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닐 수도 있는데도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서민 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전가 뭔가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사는 자, 그러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기와 싸워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자, 이게 형통한 자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첫째,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 둘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의 비결, 셋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3절에 그러한 자가 1절, 2절 다 포괄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범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일하고 밑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보니까 총얼총얼총얼 하고 다녀. 꼭 되새김질하는 것 같아. 소나 염소가 뭐라고 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 큰 소리로 읊조리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작은 소리로 총얼총얼총얼총얼총얼총얼. 이게 하가라는 이 단어가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네 개 씹었다가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묵상할수록 그 속에 있는 엽록소들이 톡톡 튀어나와서 막 깨시고 막 그 말씀의 맛이 막 깊이가 팍팍 튀어나오고 그 맛을 느끼는 사람, 이게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주야로 밤낮으로, 그럼 밤에는 성경, 밤에 어떻게 불 꺼놓고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차 운전하다가 성경 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길 가다가 설거지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경 보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은 분명히

암송을 의미하는 거, 암송. 암송되어야 불 꺼놓고도 중얼중얼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중얼중얼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13살 바미스바 성인식까지 모세오경을 외우게 만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외우게 만들어요. 학교 가면 무조건 이거 암송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육적으로 굉장한 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학생들한테 무조건 암송시키세요. 암송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최소한 한 주일에 한 절 정도는 암송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금주가 이 잠언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치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평가로,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결정하려 할 때 이 말씀이 딱 붙잡아서, 아, 내가 죄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죄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의와 정의롭게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대하든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거 한마디가. 그러므로 내가 묵상되어진 이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둘째, 오만한 자의 자. 내가 죄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앉아야지 하도 죄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게 인생.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죄에서 지키고 오만과 교만에서 나를 지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고 교만기를 물리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 깊은 뜻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 듣다가, 말씀 암송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과 말씀 사랑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아야 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가 범사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영육간에 욥은 믿음도 축복받았고, 또한 자식도 축복받았고, 물질도 축복받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막 갖고 싶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욥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1장 1절, 1장 8절, 뭐 2장 13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아요. 특별히 악에서 떠났다, 죄에서 멀리하고 이런 자였어요. 근데 욥이 왜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 욥에게 이런 신앙을 준 게 뭐였을까? 욥기 23장 11절 12절 보면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걸음, 그의 길, 그의 입술의 명령, 그의 입의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때 당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당시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정한 음식은 아침 3끼, 점심 3끼 먹는 그 음식보다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이 말씀이 너에겐 더 귀한 거예요. 밥은 안 먹었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0: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저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누웠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 밤이고 일어날 때든지 아침이고 길을 행할 때든지 낮이고 또한 일을 할 때는 또한 일을 할 때고, 그러니까 주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끔 말씀이 나를 도와줘요. 말씀대로 살게끔 하셔요. 그런 말씀 속에 쌓여 살아라. 그러면 신명기 6장 10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게 주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은 큰 성읍, 큰 집, 우물, 또한 포도원과 감람원 배불리 먹게 한다. 범사가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입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묵상되어져 있어야 하고 암송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 2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과 더불어서.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예요.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형통합니다.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인의 길에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을 늘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석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여름에는 참 지치기 쉽습니다. 더워서 지치고 비가 많이 오면 꿉꿉해서 지치고요. 후텁지근한 날씨들이 우리를 참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날이 서고 타인의 작은 행동도 더 크게 느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몸의 온도만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다스려야 하죠. 누군가에게 느끼는 불안감, 죄책감, 내 삶을 향한 어쩔 줄 몰라 하는 불편한 마음들, 타인을 향해서 올라오는 짜증과 불편한 마음들, 이런 감정들이 높아지면 사랑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통제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자책하는 것들로 바뀌기 쉽죠. 누군가를 좋은 사람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삶을 배우고 살아가도록 서로 조금씩 곁을 내주고 지켜주는 일이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일 겁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마음 온도를 좀 낮추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면서 누군가의 곁에 좋은 이웃으로, 좋은 어른으로, 좋은 사람으로 있을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에는 누구나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는 서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미숙함을 보고 화내기보단 아직 아이가 자라는 중임을 기억하고요. 교사들은 아이의 산만함 뒤에 있는 그 아이의 욕구와 불안을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생명으로 품어야 하니까요. 아, 주변의 좋은 사람들,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도 쉼을 주는 그런 너그러운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멍에 하나님의 뜻은 편하고 내 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 1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7월 1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어서 2387번님의 신청곡 송정미님의 순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379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프라노 최정원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1070번님의 신청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519번님의 신청곡 박신아 콰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7418번님은요, 교회 차 타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가는 길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우리 차량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이 교회 가는 길 틀어놓고 있어서 함께 찬양 듣고 있다고, 믿음이 없이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희주일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무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시작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었던 옛사람의 삶이 아닌 의인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과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 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빛고울에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의 사명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월광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월광의 6대 가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지경을 넓혀가며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광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주님, 어제부터 시작된 영유년부를 비롯하여 계속 진행될 유초등부, 청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및 청년대, 청년공동체의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배우고 그 마음에 심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월광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 화순과 해남 지역을 품고 준비 중인 여름 전도 여행이 기도 중에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전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여정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김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을 받고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과 심령과 속사람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며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능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강건케 하셔서 범사에 주님이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주님을 찬송하시는 샤론 찬양팀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호상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이 늘 시온의 대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각 처소에서 1, 2, 3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9쪽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달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힘 있는 고백처럼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 찬양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내 마음의 왕자의 통치의 자리에 누가 어떤 대상이 앉아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로 모셔서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늘 그 선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한 것처럼 일생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의 여러 살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일곱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말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가득한 사람, 이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는 어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충만해지니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 입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가서 스데반 집사를 콕 찌르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차고 넘치게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6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힘있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체포가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해서 더 이상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하고자 계속해서 제자들을 잡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자 본보기로 삼고자 스데반 집사를 다시금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인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런데 세상은 아닐 때도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장 말씀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의 내용이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설교의 내용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그 설교들 가운데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굳은 상태인지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어떠한 유혹과 억압과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바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기 변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무고하게 법정에 서 있다, 자기를 변론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포한 설교를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은 뭐냐면 적대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누군가에게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함, 나의 치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에 시선을 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떤 태도를 갖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물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고 내게 부담이 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시선을 거기에 온전히 두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둔다는 것,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결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린 어떤 그림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결과, 열매,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위협해요.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같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터에 갔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삶의 연장에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상처만 느껴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오늘을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처럼 위협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장의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담백하게, 담담하게 그냥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성 위에서 밀쳤어요. 그래서 성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밑에 떨어져서 신음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그들이 준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돌에 무더기가 쌓여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것이 그의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데나 율법을 범한 자를 그 율법의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그처럼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사건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 결국 스데반 집사는 무고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뭐 하나 날아와서 잠깐 부딪히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죽게 하려고 돌을 던진다면 그것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가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로 치니, 이것은 돌 하나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수한 돌이 스데반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어떻게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닮은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기도예요. 예수가 충만하니, 예수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지만 예수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돌에 맞아가며 죽어가는 스데반이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죽음의 순간 모든 사람의 분노와 적개심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사죄의 은총을 소망하며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있는데 저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성경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찌르는 말 한마디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부글부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 바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복음 50년, 오직 예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고 복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갑시다.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둡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스데반 집사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스데반 집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노력만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찌르는데, 누가 나를 때리는데, 누가 나를 위협하는데, 누가 나에게 험담을 쏟아놓는데, 누가 거짓된 말로 나를 고소하는데,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가득할 때, 오직 복음이 가득할 때, 오직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예전 같으면 나도 함께 화내고, 예전 같으면 나도 주먹 한번 들고, 예전 같으면 나도 뒤에 가서 한 소리 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또한 삶의 문제와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어떤 상황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그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반석 위에 삶을 세워 늘 언제나 다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끌려다니며 때로 지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분주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오늘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많은 것에 하나님 그들이 삶의 중심을 세우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이들로 성장하여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섬김의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강권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십자가의 구원만 복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삶의 현장과 소망, 애쓰는 것 주께서 잘 하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더 입혀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유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라힘 라온 선교사님, 서종수 선교사님, 김하라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후원 선교사이신 이데이빗 손영순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저 캄보디아에서 왔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짬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우리 월간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도 그곳에서 또 우리 월간교회와 성도님들

0: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베트남 한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현지 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이세연 전용선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예수의 단파성으로 나와주고요. 예수 대대훈련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가 베트남 땅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랑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서종 선교사님, 김아라 선교사님, 이데이빗 선교사님, 손영순 선교사님, 오늘께 반가운 얼굴 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땅끝에서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몸과 마음과 삶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많은 현지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 증거할 때 구원의 열매에 풍성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오니 이 동역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살펴보며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이여 내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예수 사랑 땅끝에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가 혹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또는 남을 위한 작은 손길 하나가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있게 찬양드리며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CCM 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오늘의 첫 찬양이었죠. 여러분을 힘차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기쁜 소리 들리니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더 프레이어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한국은 2024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고 복지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에서 20세는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서 군사적 의무를 감당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30에서 50세가 되면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50세 이후는 현장 중심의 중책에서는 물러나지만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공동체를 돕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17세의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때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이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런 나이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후롯입니다. 어원은 바후르인데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3절에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청년들은 베후롯이 아닌 얄두테카를 씁니다. 주의 청년

청년들 혹은 당신의 청년들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얄드테카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이런 주의 청년들의 모습을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벽에 맺힌 이슬처럼 순수하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름진 얼굴에도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 영생을 얻는 기쁨으로 인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신,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뭔지 모르는 힘이 느껴지고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모두가 주의 청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주의 청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잠든 청년, 죽어버린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청년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던 멋진 청년이 갑자기 믿음의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점점 싫어지고 설교가 듣고 싶지 않고 기도가 짜증이 나고 예물드림이 왠지 강제적인 것 같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쌓이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서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외쳤던 말들이 사라지고 이제 끝났다 포기하고 싶다 절망이라는 말이 스멀스멀 입술에서 기어나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주님의 손 놓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고 마음에 가득 찼던 평안보다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서 주의 청년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죽음의 시작은 예배와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을 할 당시 나는 공안에게 총 11번 불려갔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적도 있다. 성도가 늘어나고 하는 시기에 공안들이 주일 예배 장소로 쳐들어온 적도 있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고 예배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적도 있다. 수요 예배는 카페에서 드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면 나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했다. 카페 밖에는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막지는 못했다. 예배는 007 작전 같았고 성도들은 가난한 정탐꾼들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생명처럼 예배를 지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배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스스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과부와 동네 사람들 전체가 죽은 아들을 인해서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구와 구역 혹은 목장 같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모임은 우리 몸의 세포와 같아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존재 이유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중보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온 동네가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찌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관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이미 심장이 멎어버린 청년에게 외쳤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호흡이 끊긴 청년에게 청년아 이런

떠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떠났던 생명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일어나 멍때리고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한 인생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방황의 터널에서 빠져

0: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 뒤에는 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박한 북방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방송사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셨는지 그 은혜 가득한 발자취를 함께 더듬어 보려 합니다. 인천 하깃동에서 출범한 팀 선교회 소속의 극동방송,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이전해 오면서 시작된 FEBC의 아세아 방송, 이 두 방송은 북방선교라는 분명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방송은 운명처럼 공동 운영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고 마침내 1977년 1월 1일부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첫 접촉부터 공동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6년여라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방송의 첫 만남은 FEBC 미국 보훈원 총재 일행이 당시 극동방송 국장이었던 윈첼 선교사 2대 6대 국장을 지냈는데요. 방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 2월 11일의 일로 보훈원 총재는 오키나와에 있던 FEBC의 대중공송신소 이전 후보지로 한국의 제주도를 정했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 방송을 하고 차차 일본어와 한국어, 러시아어 방송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보훈원 총재는 동경에서 제작해 마닐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어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윈첼 선교사는 일본 노래가 없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보훈원 총재는 또 제주도에 방송국을 세우면 원동방송이라고 할 예정이라고 하자 윈첼 선교사는 극동방송이라는 이름과의 혼동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1971년 9월 25일 오전 11시 미국 LA 국제공항 부근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팀 선교회가 극동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FEBC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 협정서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합의 후 향후 2년간은 한국과 한국인의 사정에 밝은 윈첼 국장이 총국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논의됐을 때는 전권을 김장한 목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꽤 진전돼 곧 성사가 될 것 같았던 두 기관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서명을 늦추는 동안 극동방송이 부채 해결을 위해 후에 구원파로 불린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와의 계약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숲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수습되자 팀 선교회 내부에서는 극동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극동방송의 부채는 1971년에 25만 5,049달러,

1972년에는 35만 4,869달러, 1975년 즈음에는 60만 달러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진 것이 바로 공동운영이었으며 이번에는 극동방송이 먼저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FEBC에서는 아세아 방송 설립자인 김장환 목사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가 1976년 8월 25일 오전 9시 미국 시카고시 근교에 있는 팀 선교회 본부에서 열리게 됐고 같은 해 10월 15일 오후 2시에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귀빈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팀 선교회에서는 버논 모르텐슨 총재와 칼 데이비스 목사 그리고 존 레스번 선교사, FEBC에서는 김장한 목사와 김현준 이사 그리고 버트만 상임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1977년 1월 1일부터 공동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팀 선교회 이사회는 1976년 11월 19일에 승인하고 FEBC 이사회는 1977년 1월 14일에 이 계획을 추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30일 회의를 열어 제7대 국장으로 당시 아세아 방송을 운영하고 있던 김장한 목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와 축하 속에 한국인 최초로 극동방송 국장에 취임한 김장한 목사는 취임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극동방송을 우리나라 선교사역의 본산지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한국어 방송을 강화하겠다. 셋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어 방송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해 봄 개편과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가 이전까지 밤 9시 이전에 이루어지던 한국어 방송을 밤 9시 30분까지 늘렸고 종전 6시부터이던 아침 방송 시간대를 새벽 5시 30분으로 앞당김으로써 북한 청취자들을 더 의식하고 겨냥한 편성을 이행했습니다. 아세아 방송은 극동방송과 공동운영에 들어간 이후인 1978년 4월 1일부터 5분 성경 시간을 신설했습니다. 매일 밤 9시 정각에 5분씩 방송됐는데 북한 선교회 제공으로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편성된 대북 프로그램으로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가 함께해줬습니다. 1982년 4월 1일 개편을 기해 한국어 방송 시간이 새벽 오전 5시부터 7시 30분으로 옮겨지면서 대북 방송의 비중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1983년 가을 개편을 기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가 5시부터 5시 20분까지 연속 입체 낭독이 5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리고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이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늘면서 소련 동포에게를 비롯해 나의 살던 고향은 소망의 시간, 땅끝까지 복음을 등 다양한 북방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특히 나의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은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됐는데 1992년 가을 개편 전까지 아세아 방송을 대표하는 북방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프로그램이 바로 먼 땅 좋은 기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의 살던 고향은 프로그램이 새벽 3시대로 옮겨진 1990년 가을 개편부터는 4시대에 저 북방 얼음산 프로그램이 편성돼 1년간 방송됐습니다. 1992년에는 다시 한국어 방송이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되면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복음의 메아리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1993년 봄 개편부터 아세아 방송을 대표하는 북방 프로그램인 여기는 제주도입니다가 신설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방송사의 공동 운영은 이후 2001년 10월 법인을 합치면서 극동방송이라는 단일 이름을 사용하게 됐으며 아세아 방송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그 선교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강력하게 북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장암 목사의 세 가지 공약은

세기가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고난과 빚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북방선교라는 하나의 거룩한 명령을 위해 마침내 길을 여셨던 하나님의 역사.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척박한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당장은 춥고 외로운 겨울 같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봄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더 은혜롭고 좋은 기별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피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먼저 듣고요. 위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누르면 부드러운 음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게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그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이거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불어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한 수도원에는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있다고 하고요. 그 돌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어서 잘 지키라. 처음에는 수도사들에게 전하는 경계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깨어있다는 건 그저 밤을 새우는 일이 아니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부흥한국 싱어즈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Thanksgiving 밴드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The Calling Worship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시와 그림의 임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준비보다 먼저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주리의 예수 담기를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또 사랑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리죠. 소리엘의 그의 생각, 브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누리 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종호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거룩하게 사시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에 바쁘시지요. 주방의 싱크대를 성소로, 커피점을 장막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영적 모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아내나 자식보다도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부부는 순결했지만 그 손은 흙투성이었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한 모든 이에게 그분의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방현주의 He Knows Me,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찬양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워킹 프레즈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극동 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맡은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글을 쓰는 일이든 간호하는 일이든 가르친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디자인하는 일이든 상담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때 당신은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당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rown Him with Many Crowns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을까? 네,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예언, 말씀의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성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에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주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옹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어린이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oday's praise with Chinyere.
1: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Isaiah chapter 43, verse 2. Amen.
1: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우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눈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the waters seem deeper than we expected. 네, 우리 삶에는요, 생각보다 물살이 깊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we face challenges that leaves us wondering how we will make it through. 때로는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지 막막한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But today's scripture offers us a promise, not just advice.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약속을 들려주는데요. God does not say you will never face deep waters. 하나님은요, 너희는 깊은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Instead, he says,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대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a comforting promise.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 약속입니다. Just the river continues to flow around the rocks in its path. God's grace continues to carry us through every season of life. 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We may not know what lies ahead, but we will never walk alone.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our hearts be strengthened by the assurance that God is always with us.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prophet Isaiah spoke these words to God's people during a time of deep uncertainty. 이사야 선지자는요, 깊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They had lost their homeland and many wondered if God had forgotten them.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ut instead of saying you will never face trouble, God gave them a greater promise.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He said,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Think of a child crossing a river with a loving father.

the river is still there and the current is still strong. 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강을 건너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은 여전히 있고 물살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What gives the child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danger, but the presence of the father.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Perhaps that is the message God wants us to hear today.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The waters may rise, but we do not face them alone. 물이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The one who created the rivers walks beside us every step of the way. 그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And that promise is enough to give us strength for today and hope for tomorrow.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Amen.

Amen. As we close today, let us carry one promise with us. 네,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의 이 한 가지 약속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Notice that God did not say if you pass through the waters. 하나님은 혹시 물을 지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He said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re will be rivers to cross in every life.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이 있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tears, unanswered questions, and days when our strength feels small. 눈물이 나는 날도 있을 거고요. 또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힘이 이제는 다 한 것 같이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But there is one thing that never changes.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We never cross those rivers alone. 우리는 결코 그 강을 혼자 건너지 않는다는 그 사실요. The God who formed the mountains, who knows every star by name, is also the God who gently holds our hand. 산을 지으시고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다정히 붙잡고 계십니다. One day we may look back and realize that what we feared most became the place where we experienced God's presence most deeply. 언젠가 뒤돌아보면 가장 두려웠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So whatever river lies before us this week, let us take the next step in faith. 이번 한 주 또 우리 앞에 어떤 강이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는 겁니다. Because His promise is greater than our fear and His presence is stronger than the current.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떤 물살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Everyone,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And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everyone. God bless you. Jeannie Yu였습니다. By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젠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한 그날을 떠올리면서 4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승리를 체험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끝곡으로 함께 올려드리죠.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삶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기도 부끄러운 우리 삶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늘도 우리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유효한 질문입니다. 매일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조금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거고 또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배경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 정도가 아니고 맹세까지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것도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너지는 베드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그렇게 배신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작은 여자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너진 자기의 그 자존감,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상태 속에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배와 그물을 버려뒀던 그 베드로가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챙겨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숯불 앞에서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숯불에 고기를 올려놓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라도 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심과 해결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 내가 부인했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경향이 있죠. 숯불을 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세 번 부인했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질문은 아가페모, 네가 나를 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무너진 현장은 그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과거를 떠올린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의 고민과 그 마음속의 깊은 상처, 그건 뭡니까? 아니, 내가 무너지다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무너지다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것이 그에게서는 현실적으로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우선 내가 지금 바쁘니까요. 주님 잠깐 여기 계세요. 내가 일 처리하고 나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언제나 주님이 먼저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 주님 부인해도 나만큼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근데 도망을 쳤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도 했다는 말이에요. 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뭔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내 모든 것,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주님 나 싫어요. 나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40주야를 그걸 한 노대나무 아래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지난날의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역사하심과 현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싶은, 나 이제 한 만큼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잖아요. 하나님 언제 뭐 내게 사람 붙여줬나요? 나 혼자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는 이해가 다 한데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제한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갖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종교적 열심, 그것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 유연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느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행동으로 검증되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 나 사랑합니다. 사랑한 줄 아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파 누웠어요. 전화는커녕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아. 과연 그게 사랑입니까? 부부지간에 결혼을 할 때에 서로를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당신은 왜 내 비율을 맞춰주지 않느냐는 거죠. 난 당신 사랑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마치 자기는 사랑받기로 완전체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난 그걸 위해서 결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 받을 때보다 줄 때도 행복하다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푼 사람은 계속 베풀며 살아요. 주는 사람 계속 주면서 즐깁니다. 그게 행복하니까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가 우리 집 사람은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란다. 왜냐하면 저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생명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이 만분의 일로 만분의 일도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랑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만큼이나 상대방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나를 적대적으로 대할 때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필미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해 버린다면 나는 실패자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실패 안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 속에서 절망해버린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열정과 그 힘과 에너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다. 과정이들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고 싶어 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형편없는 자리로 떨어졌지만 다시 찾아온 이유는 그가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 것지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그것이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탄이 아무리 시기질하고 사탄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넘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저는 목회를 지식으로 한 줄 알았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목회하고 엎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주님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구나.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롤 모델인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논리, 신학, 어떤 성경적 교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돈 몇 푼을 가지고 사람 도울 수는 있어요. 그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이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내가 전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은사나 어떤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사랑이 메말랐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된 베드로는 자기 확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두려움에 잡히게 됐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확인을 시키십니다. 나는 너를 아직 놓지 않았다. 너는 네 인생 실패라고 말하지 마.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넘어졌니? 왜 나를 부인했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느냐? 내가 네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 게 좀 남아있느냐? 남아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이 미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까? 자녀들,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학교 학자도 모르신 분이에요. 배우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가정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본인이 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나의 롤모델이에요. 사랑이 뭔가를 몸소 보여주셨어. 이거는 수천억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이 믿음의 유산, 사랑의 유산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보다 더 열정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도 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하면 주시겠죠. 문제는 그분과 나의 사랑이 균열이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하가 나의 부하가 될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풍요가 나의 풍요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뭐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 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거는 어떤 능력자입니까? 아니죠. 정치인들, 법조인들, 의료인들, 경제인들, 백성들, 어떤 지도자.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물론 세상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걸 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내가 누구냐? 그분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비난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기에,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 한 분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놀랍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 뭐 건축의 일이든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필요한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 걱정들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하면 좋겠는데 막 비난도 하고요. 저게 되겠냐고 조서도 날리고요. 뭔 사람 극한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비관적이고 불신적인 눈초리로 봅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저 에론 저 남해나 서해 바다에 있는 저 무인도 섬처럼, 아주 애딴 섬처럼 너무 고독하고 너무

거예요. 그냥 우주 속에 나 혼자 덜렁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고 시작은 했는데 너무너무 막연해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 앱만 해야 뭐 부계대부가 해야지 그냥 엄두도 낼 수 없는 참락적인 어떤 숫자 앞에서는 드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여서 시작은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때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왕이면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죽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내가 무작정 일을 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엎드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때가 정확한 카이로스니까. 지금 성전 건축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이 건축을 시작할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 똑같은 일을 한다면 지금은요 적어도 다섯 배에서 열 배의 경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뭐 필리핀이나 뭐 라오스나 뭐 이런 등지에서 온 많은 일꾼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죠. 그들의 하루 노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돼 그래요. 여러분, 저 여기서 화성 쪽에 도곡 쪽에 가면 매일매일 옥수수 파는 어느 한 집만 줄이 서 있어. 캄보디아 아줌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거기에만 사람들이 40명, 50명, 60명,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온 길에 내가 한 번도 여기서 옥수수를 사 먹어본 적이 없다. 왜? 줄을 서는 게 한 시간 이상 걸린대. 그것도 딱 2만 원짜리 한 봉지 딱 주고 끝낸대. 두 봉지도 안 된대. 그 왜 그렇게 맛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캄보디아 아줌마는요 똑같은 옥수수 밭인데 그 집에 온 며느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아들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언제 옥수수를 따야 될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더 일찍 따도 안 되고 늦게 따도 안 되고 그리고 바로 딴 것을 바로 가서 삶아야 돼. 그래야 맛있어. 이걸 냉동고에 놔두고 저장고에 놔두면 맛없어. 나 그 집 애 것만 맛있어. 그러니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요 캄보디아에 있는 친정에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자기 남동생 네 명이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석 달 고생해서 1인당 천만 원씩 줘서 보낸대요. 그러면 1인당 천만 원이 그 나라에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고급 공무원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이요. 그 두 배요. 거기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중소기업이 됐어요. 하루에 팔려나가는 옥수수가 수천만 원. 근데 거기만 돼, 거기만. 이건 능력자가 분명히 있어요. 단 사람들보다 단 사람이 없는 노하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분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야구에 열광을 하고 프로축구에 열광을 하지만 나는 주님께 열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엎드린 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소명대로 살라. 부르심대로 살라. 우리 아버지 소천 일주기여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조카애 중에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멘사회원 중에서도 최고예요. 여기. 그러니까 IQ 지능지수가 엄청난다는 애교. 제가 보기에는 170, 100,

0: 될 것 같아요. 멘사위원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예, 교수예요. 자기 부인도 교수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걔는 누구 닮았냐? 목사님 닮았대. 우리, 내 우리 여동생이 목사님 닮았대. 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의 머리는 자기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얘는 특별한 지혜가 있대요. 뭐, 불란서도 완벽하지. 얘고 유학도 하지. 영어도 완벽하게 하지. 몇 개 국어로 완벽하게. 근데 교수인데 얘가 얼마나 비상한지 강의를 하면 애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오는 거야. 공주대 교수인데 공주대 사상에 35억을 따왔다네요. 아주 프랑크드가 최초의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는 운에가 열린 애다. 자녀도 너무 좋지만 운에가 열려서 그런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슬렁슬렁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얘가 잘한지 몰랐대요, 부모들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딱 열린 거예요. 얘한테는 아이디어가 그냥 수백 수천 가지가 그냥 번뜩번뜩해.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봐.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수능고시에 그 출제위원도 갔다 오네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간대요. 왜냐하면 아니 거기서 두 달 동안 바뀌어서 감옥처럼 있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은 대접받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리에 대해서 별로 취미가 없었대요, 그냥.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열린 거예요, 이게. 신세계가 열리듯이.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목회과가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도 할 줄 몰랐어. 버벅정했어.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잘 맞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요.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나라를 위해서 살 거냐.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다시 주님의 방문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다락방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그의 인생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제는 무식장이 베드로, 무식장이 업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의 지식인들, 헬라의 지식인들, 로마의 권력 모두가 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는 마음이 해방이 되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아도 행복해요. 그런 사명의식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면 일어나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은 빛이 불가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은 진짜 배기가 아닙니다. 그가 가장 외로울 때, 힘들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성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복도에 사는 김용입니다. 낙심과 방심을 오가며 죄에 빠진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둠이 저 땅에서 방황하며 살았을 저였습니다. 저 고향 땅 부모 형제들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빠져 허적거리는 모습이 삼삼이 떠오릅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높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저 북한이까지 들려심하는 심정으로 신청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0: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나를 동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가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리장미 자매님의 선곡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고백하는 찬송가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분명 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는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소리나 기도할 힘조차 없어 울고 있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이럴 땐 나의 기도보다 그분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극동방송은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라고 은혜로운 찬양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옹기장이가 찬양하는 기쁨 찬송 메들리로 함께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9507님, 찬송가를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롭네요 하셨는데 성경이 아닌 찬송가의 가사를 아마도 필사하며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로운 일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1일 이사님, 휴가인데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집에서 보냈고요. 오늘은 주일 식사 당번이라 식사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휴가를 참 복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안한 쉼 주실 줄 믿고요. 극동방송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는 완전합니다.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귀여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너와 나의 모습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전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는 그런 한 주 꼭 지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선학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본문으로 팔복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함해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약속된 여덟 가지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그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있던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 온유한 자에 대해 나누었죠.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순종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가끔 탈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서울 갈 때도 있고 대전에서 대전역 갈 때도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어쩌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내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러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

찔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권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속된 말로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비교하면서 속이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비교하지만 속은 시끄럽지만 속은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또 괜찮은 척 또 잘 지내는 척 또 때로는 연기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흔히 젊은 세대 말로 뭐 요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40대라서 현타가 시게 옵니다. 이제 현실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들과 친구인 가정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 아들 친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SNS를 하면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도 즐겁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SNS를 보다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나만 현실 속에서 너무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또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좌절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예 SNS를 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죠. 또 자녀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과 연결지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속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이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마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선아가 너의 마음은 청결하니?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은 청결하니? 묻고 계십니다. 마음의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질문한다면 선아가 감정이나 생각, 기억이 생겨나는 그 마음 너는 청결하니? 네, 오늘 본문의 청결이라고 사용한 그 헬라어 언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혼합되지 않은 상태, 섞이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가리켜 그 카타로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혼합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 또 남과의 비교, 허세, 질투 등으로 그 모든 그릇된 것들이 뒤엉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마음, 저 마음, 마치 그 오구의 멀티탭처럼, 멀티탭 아시죠?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탭처럼 한 버튼에 ON을 누르면 동시에 전기가 들어와 켜지듯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 돈 갖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 갖고 싶어요. 왜요?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명예 갖고 싶어요. 권위 갖고 싶어요. 왜요? 내 의지대로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왜요? 내 친구들에게 SNS에 자랑하며 인스타에도 올리려고요.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걱정, 또 성공에 대한 욕심, 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눈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안에 각각의 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걱정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될 때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이 마음, 이 마음 안에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야는 흐려지고, 흐려진 시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이 있는 자가 뭐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도통 감흥이 안 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우리의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이죠. 내 마음 안에 먼지가 그 시야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뭐를 좋아할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삼겹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삼겹살을 먹고, 우리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폰 화면에 기름기가 잔뜩 묻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름이 묻은 그 스마트폰을 키면 그 글자가 잘 보일까요? 잘 보이신다는 분은 삼겹살을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기름이 그렇게 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기로 인해서 번져 보이거나 그리고 잘 안 보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묻은 탐심, 그리고 시기심, 정죄, 욕심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우는 얼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음에 얼룩진 상태를 제가 성경에서 조금 더,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결국 그 노아의 시대 당시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즉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네, 김영희 집사님 눈물의 선지자라고. 네, 정답입니다. 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외치죠. 눈물로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가 산다. 너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당시 왕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을 가리켜 방금 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부패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또는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여름만 되면 날파리로 조금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층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고층에 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키가 작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뭐 기도까진 그렇고 뭐 이렇게 용 쓰다 보니까 어찌어찌 또 높은 곳에 잘 정착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날파리로 제가 여름마다 고생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생하는 이유, 날파리가 우리 집에 있는 이유.
맞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내와 맞벌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음쓰라고

하죠. 음수를 가끔 놓치고 처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놓쳐서 퇴근 후에 음수를 처리할 때면 어김없이 날파리들이 생기고 또 꼬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정비해서 온전한 음식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버려야지만 날파리도 없어지고 또 건강한 그리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음수처럼 이미 부패한 것, 즉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힌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한 가지 유레카처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지만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만 원조차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또 인색한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 원이 착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돈이 물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당신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소비 습관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마음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향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구약에서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왕을 세우실 때입니다. 다윗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본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왕을 보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마음을 지킨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듯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이에요. 뭐 마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뭐 100번 뭐 1000번 동의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나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기뻐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무엇보다 무엇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나요? 무엇을 받으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아시죠? 네. 네. 할례.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한 이유.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행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표피를 벗김으로 인해서 상처를 내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흘려진 피는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몸에 새겨서 흔적을 남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제가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놀다가 어머니께서 유리를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이유로 제가 그냥 달려가다가 그 유리창을 그냥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이제 놀래셔서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이제 업고 가셨죠. 그렇게 해서 8바늘을 제가 요 손목에 아직도 그 상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상황은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육신의 불완전한 할례를 넘어 우리는 완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새 영, 즉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 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머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윤리, 도덕, 규범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면 굳었던 마음들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를 가리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여,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즉 인간의 본성,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을 비롯해 로마서에 나오는 내버려 두심,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는 끝났다.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0: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그 마음의 할례로 인해 새롭게 함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주어질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 곧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 제가 아까 날파리를 비유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부패한 상태, 즉 죽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예레미야의 남유다 모습처럼 결국 부패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CCM 찬양 중에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죠.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정결한 마음 역시 오늘 제가 나눈 청결하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정결한 마음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죠. 저 역시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더러워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씻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하시죠. 지난주도 나누었듯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되었다고. 저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저 은혜, 거저 주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선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내원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우게 되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생각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 영혼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소프라노 박계 교수입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박계 교수의 음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임승종 교수의 음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김혜숙의 네온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원시림의 성자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날 때의 일입니다.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영국 황실에서는 슈바이처에게 백작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죠. 그건 귀족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자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탄 슈바이처를 찾기 위해서 특등실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특등실에는 슈바이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악취가 나는 나무 의자에 빡빡하게 끼어앉아 있는 3등칸 구석에 있었답니다. 슈바이처에게 기자들은 몰려와서 박사님 왜 여기 계셔요? 하고 묻자 슈바이처는 나는 깨끗하고 편한 곳보다는 나의 도움을 필요한 곳 그곳을 찾아다닌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슈바이처가 있었기에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훌륭한 분으로 불려지고 있죠. 찬양 올립니다. 손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강중현 어쿠스틱 워십의 주가 일하시네 두 곡 올립니다.

시 한 소 올려봅니다. 김남조 여류 시인의 결국 사랑이다. 제목 노을 무렵의 노래. 사랑 안 되고 사랑의 고백 더욱 안 된다면서 긴 세월 살고 나서 이젠 사랑 된다. 사랑의 고백 무한정 된다는 이 즈음에 이르렀다. 사막의 밤의 행군처럼 길게 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이슬 같은 희망이 내 가슴에 이는구나. 사랑 된다. 많이 사랑하고 자주 고백하는 일 된다. 다 된다. 사랑 된다. 김남조.

시와 그림에 이제 역전되리라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원하면서 끝으로 예수 예수 어노인팅의 음성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서인 창세기의 2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기에 대해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끔찍했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에 대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미천한 주님의 종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1: 내게 할 일을 주겠다. 내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에게 속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인간도 다 제거할 권세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2: 가장 높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신성하신 하나님, 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제게 이토록 무자비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제 아내도 슬퍼할 것이고 그 무엇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아이를 주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오 하나님,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3: 아버지! 아버지! 아, 왜 울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물을 떠올게요. 아버지, 제가...

0: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아, 얼굴이 전부 먼지투성이네요. 흙을 뒤집어 쓰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하인을 데려올까요?
1: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너의 어머님 말이다.
0: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따를게요.
1: 가서 양들이나 돌보거라. 안 그러면 양들이 길을 잃을 거야. 어서, 어서 가거라.
0: 하지만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인을 불러서 침대로 모시라고 할
1: 때... 난 괜찮다. 이제 가거라. 잠시만 혼자 있고 싶구나. 잠깐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0: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언덕이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 맞죠?
1: 그래, 아들아. 난 괜찮다. 가서 가족들을 돌보거라. 그 순간 저의 삶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는 사라졌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주님은 제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땅에 누워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갓난아이처럼 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선을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분석한 뒤에야 가까스로 힘을 내어 제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엘리에사라.
3: 예.
2: 아넬과 에솔 그리고 맘루를 불러오거라. 그리고 모리아로 떠날 준비를 해라.
3: 예.
2: 주님께서 산 정상에 올라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셨다. 내일 새벽에 바로 떠날 것이야.
3: 알겠습니다, 주인님. 여행은 며칠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데려가실 것입니까?
2: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네가 알아서 준비를 하거라.
3: 알겠습니다, 주인님.
4: 내일 모리아로 떠난다고요?
2: 그렇소, 여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거요. 빵, 치즈, 무화과 빵 등등 모든 음식이 준비됐어.
4: 이삭은 아직 어리잖아요. 꼭 데리고 가야 해요.
2: 그렇소. 하나님께서 꼭 이삭과 함께 가라고 요구하셨어. 강한 나이니까 여행도 무리 없이 잘 해낼 거요.
4: 아휴, 사람들이 오네요.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빵과 포도주를 대접할게요.
2: 난 내일 새벽에 모리아로 떠날 것이야. 에솔과 맘루는 내가 없는 동안 사라를 잘 보호하고 제사를 잘 지키도록 해라.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엘리에셀과 아내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6일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길면 40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20일치 식량을 가져갈 것이고 필요하면 더 챙길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바로 준비를 시작하거라. 모리아라는 이름에는 음악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프나 플루트 연주자라면 아마 그런 면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0: 지금의 저에게는 절망을 뜻할 뿐입니다. 정말로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라의 귀에 들어갈까봐 가까운 친구나 믿을만한 하인에게도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킬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식구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닭이 울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 주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자, 출발하자.
2: 아버지, 아내리랑 같이 앞에 타도 돼요? 아내리 자기랑 같이 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0: 그래라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2: 네.
1: 저 주인님, 제가 간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0: 그래 엘리에셀, 넌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니 그런 너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어디 말해보거라.
1: 주인님은 이삭 도련님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는 없을까요?
0: 이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 내 심장이 터져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동안은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너에게 총 책임을 맡겼었지만 이번만큼은 네가 나와 함께 오기를 원한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내게 아주 고통스러운 임무를 주셨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모리아 산에서 바칠 제물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될 것이다.
1: 주인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군요. 주인님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0: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할 당시에 내게 하갈을 데려다 주었고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너도 알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건 정말 기적이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이었으니까 말이야. 두 아들이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 아이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나의 뼈와 살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스마엘이 한민족의 선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의 상속자가 됐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 땅의 흙만큼 많은 후손들이 이삭을 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0: 하지만 지금 난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1: 주인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셨군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인님의 처지를 대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주인님의 눈물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편안히 다녀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넌 정말 좋은 친구구나. 오늘 나는 너무 외롭구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구나. 제게는 엘리에셀의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제 쓰라린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저로부터 큰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한 이들을 축복하셨고 저를 저주한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앙으로 가득 찬 이방의 땅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래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저는 예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원했던 왕들로부터 사라를 되찾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유해졌고 저와 함께 다닌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롯과 제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롯이 가축들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약속하시기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저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롯을 구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은 제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자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분한 신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세를 얼마나 많이 되풀이하셨는지를 돌이켜보고 나니 믿음이 다시 자라났고 용기가 커졌으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공고해졌습니다.
1: 주인님, 아들과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강도들이 급습했던 흔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0: 우린 언제나처럼 정오의 휴식을 가질 것이다. 아들은 가서 주변을 둘러보거라. 막사 주변에 망을 설 만한 곳이 있을 것이야.
2: 아버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활과 화살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릴게요.
0: 아들아, 왜 쉬지 않느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2: 아버지, 저도 이제 남자예요. 싸울 수 있다고요. 칼도 잘 다룬단 말이에요.
0: 그래, 그래. 너의 실력은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가서 칼날이나 갈아두거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2: 네, 그럴게요. 아버지 칼도 갈아드릴까요?
0: 괜찮다.

0: 그것은 이미 준비해두었다.
1: 젊은이들에게 전투는 모험처럼 신나는 일이지요.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0: 그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비명 속에 죽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전투는 모험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배운 진리는 그렇다.
1: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바위 그늘로 가시지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움직일 때가 됐다. 짐을 챙기고 준비를 해라. 해질녘까지는 무리아에 도착해야 한다.
1: 주인님, 아내리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볼까요?
0: 주님은 여기로 오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는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또 다른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1: 문제 없습니다. 강도들도 없고 길은 안전합니다.
0: 수고했다, 아넬.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 좀 쉬다가 오거라. 나중에 출발해도 금방 우리를 쫓아올 수 있을 것이야. 자, 엘리에셀 준비를 하거라. 가자.
1: 예.
0: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환영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명령을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삭은 저와 아내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더욱 음침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과 아내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저는 따로 나왔습니다. 이삭은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습니다. 이삭의 얼굴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삭은 등에 나무찜을 젓고 저는 불을 옮겼습니다. 어린 이삭의 몸을 태워버릴 불을 말입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저는 단둘이 죽음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2: 아버지, 양은 어디 있죠? 제물로 쓸 양이 없네요.
0: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완벽한 양으로 말이다. 저기 위에 산 중턱에 튀어나온 곳이 보이느냐? 바로 저 곳이다. 자, 이사, 나무를 내려놓고 제단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다오.
2: 자,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번제에 쓸 동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0: 아들아, 주님은 너의 목숨을 요구하셨다. 네가 바로 제물이 될 것이야.

0: 아버지, 아버지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많은 자손을 낳고 한 국가의 선조가 될 거라고요. 저를 제물로 바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1: 나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밖에는 나도 아는 것이 없다.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0: 아버지.
1: 그래.
0: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거예요.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드리겠어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1: 자, 이삭. 여기 눕거라.
0: 네.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 저 여기 있습니다.
2: 내 손을 아들에게서 떼어놓아라. 손끝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너의 외동 아들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알았다.
1: 아니, 저 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삭, 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자꾸나.
2: 내가 나의 명령을 따랐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몇 배의 복을 내리겠노라. 너는 자손 대대로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들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할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0: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1: 그래.
0: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전 영원하신 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1: 맞다, 아들아. 후손들까지 모두 축복을 받았으니 우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3: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 곁에 있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위대한 권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할 한결같은 자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신앙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화평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첫 곡 들려드릴게요. 내 마음의 주여,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섬기는 박경민의 대금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애청 부탁드리면서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전해드립니다.

전 이화 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문재숙의 가야금 찬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미린의 국악선교단의 마이 지저스 그리고 고주희의 해금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마이 지저스, 고주희의 해금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아리랑, 그리고 해금과 첼로, 피아노의 앙상블, 나의 믿음 약할 때와 함께합니다.

경기민요 아리랑의 가사를 재구성한 김혜미의 찬양 아리랑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처럼 기존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형태를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찬송가에 있어서 콘트라팍툼의 대표적인 예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와 같은 곡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더 베리 사우트 오브 씨,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화평의 길을 걷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고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현준 감독님, 박현준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셨는데요.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평생 오페라에 묻혀 오페라와 함께 살았고요. 성악가 테너이자 오페라 연출자이기도 하고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29회를 연출하고 감독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오페라 무대에서는 노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택하심으로 또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현준 목사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재능을 멀티로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페라를 위해서 한평생 달려오셨네요. 테너이신데 이렇게 감독까지 연출까지 하시게 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제가 유럽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서 공부할 때 특별하게 특출나게 어디 가나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공부할 당시 89년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0: 네, 동양인도 별로 많지도 않고.
1: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오페라를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왔죠. 지금 이제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유럽에 많은데요. 어딜 가나 학교, 보통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학위를 따기 위해서 국립음악원에 들어가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지만 특별한 1등, 만점. 당신은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아닌데, 와.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아닌데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0: 네.
1: 무대로 가라.
0: 네.
1: 그러면서 뭐 야단을 치는 선생들도 있었어요.
0: 네.
1: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일들인데. 근데 보통 유학생들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제 앞에서는 가능하게 많이
0: 네.
1: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젊은 날을 거의 이태리에서 저의 열정과 젊음을 바쳐서 오직 오페라를 위해서 공부했던 시절이었죠.
0: 네. 그러면은 성악가로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연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1: 사실은 후회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성악가로 테너로
0: 네.
1: 그냥 살았다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0: 네.
1: 그랬을 텐데 오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유럽이나 이런 이 오페라 시장 극장들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나 저렇게 오페라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악가로 살아남는 게 더 좋고 성악가로 계속 활동하는 게 더 좋았었는데 어려운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0: 네.
1: 이제 오페라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지도 지금 30년이 됐는데 힘든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0: 어마어마하겠죠.
1: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0: 들어가는 인원들
1: 뭐 수백 명에서
0: 네.
1: 많게는 뭐 1,000명이 넘는
0: 네.
1: 인원들을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오케스트라, 합창
0: 종합예술

0: 그걸 다 제작자로서 그 눈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과감함도 있어야 되고
1: 네. 어떻게 보면 승부수도 던져야 되고,
0: 네, 승부사 기질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근데 제가 개인이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오페라를 이렇게 29번이나 할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때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 길이 열리고 일반 사람들은
1: 할렐루야.
0: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어요. 축복이.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100억이라는 오페라의 100억. 그 당시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한 4억쯤 할 때예요.
1: 네.
0: 100억짜리 오페라를 한 거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작비가 투여된 그런 오페라를 하게 됐는데 용감하고 무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적 자금을 단뭐만 원도 주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식한 믿음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1: 와,
0: 그 상암의 투란도트는 지금도 전 세계의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1: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예.
1: 기적의 연이은 스토리네요.
0: 그럼요.
1: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게 성악가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종합예술인 대작 오페라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독님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감독님은 고생은 정말 엄청나게 하셨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 중간에 뭐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이런 아주 유명한 오페라들을 많이
1: 네.
0: 했었는데 월드컵 때 투란도트라는 오페라가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오페라에 우리나라 오페라 불모지에.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제는 저의 시대가 열렸구나. 모두 꼼짝 마라. 이제는 근데 그때 교만함이 또 고난으로 시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셨다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비방과 없는 얘기들을 막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에 12만 명의 관객이 오페라에 동원이 되고 하루에 4만 명씩 그 성공한 오페라가 수십억이 남았어요. 이윤이. 근데 제가 무슨 출연료를 안 줬다는 둥뭘안 줬다니 이상한 얘기들로 비방을 하고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바뀌어져야 할 문화예요. 잘 내면 비방하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좋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을 가라앉히시는 무겁게 하셔서 다시 땅 아래로 땅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1: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그 터널을 지나오셨겠어요.
0: 그때는 괜찮았어요. 어찌됐건 뭐 시기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심에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서 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오고 항상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솔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의식 가운데 아마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요. 중학생이 뭐를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1: 할렐루야.
0: 혀가 확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까지도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남아 있고 아주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되신 것도 그런 또 연결이었을까요?
0: 저의 고난은 주로 비방. 제가 그때가 30대 중반부터 42살. 이때 제가 엄청난 작품을 한 거예요. 전
1: 이래
0: 세계에,
1: 전성기가 왔을 때,
0: 전 세계에 뭐 중국의 장이모 감독부터 전 세계에 뭐 이태리, 유럽의 전 최고의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러한 오페라 가수들을 다 불러서 오페라를 했는데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얘기를 간증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0: 이태리로 날아가서 나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피렌체 극장이에요. 피렌체 극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주빈 메타라는 세계적인 네. 지휘자가 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이태리 피렌체 극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하는데 투란도트가 중국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1997년 8년 얘기인데 우리 피렌체 극장 투란도트에 이 중국 얘기인데 중국 연출가를 한번 써보자.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공산화가 이제 깨서 정말 오페라라고는 뭐 네.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1: 아예 생소한.
0: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연출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장이모우라는 감독이 붉은 수수밭으로 네. 아카데미상 연출상을 네. 받아요.
1: 네.
0: 이태리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가 영화감독이에요. 프랑코 제페렐리라는.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영화 오텔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네. 걸 다 연출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태리에서 이 사람이 연출한 것들이 3, 40년 동안 계속 공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연출가를 장이모를 컨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이모가 첫 대답이 오페라를 모른다.
1: 네.
0: 근데 이태리의 창조적인 성향 이 사람들이 네 생각만 얘기해다.
1: 네.
0: 그게 이 버전의 투란도트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피렌체 극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냐면 그럼 이거 중국에서 하자. 근데 중국의 오페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 전혀 아직은
0: 형성조차
1: 없는.
0: 되지도 네. 않는데 그래서 어디서 할까? 자금성에서 네. 이태리 사람들이 오페라 토란노트를 네. 기획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00불을 해요.
1: 네.
0: 98년도에. 하루에 11,000명 정도의 관객이 열흘 이상을 하는데 매진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이게 해외 탑픽에 나와요. 그 당시 네. 해외 탑픽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봐요. 또 한국은 이게 왜 안 되지?
1: 네.
0: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품고 있다가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매년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대관이 안 돼요. 좌절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꿈꾸고 있던 야외 오페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자금성에서 그 오페라를 한 피렌체 극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공적 뭐 문화부도 아니고
1: 용감하게
0: 용감하게 만나서 얘기를 쭉 듣더니 수긍을 해요.
1: 네.
0: 그러더니 어디서 할 거냐? 니네 자금성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자금성 같은 거를 보름이면 만들어 세트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피렌체 극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왜 없니? 그랬더니 세트는 자금성이고 그리고 의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기들이 저작권이 있는데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왜 그게 중국에 있느냐? 의상비를 내고 중국에 제작을 맡겼는데 중국에서 의상을 다 만들고 피렌체 극장에서 돌려달라 이랬더니 공연 후에 돌려달라 그랬더니 돈을 더 내라 그랬대요.
1: 네.
0: 그래서 보냈대요. 그래도 또 돈을 더 달라. 세 번을 그러길래 당신들 가지세요 이랬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장애모를 만나보라. 그래서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장애모를 만나러 갑니다. 중국에 무슨 호텔 커피숍에 있는데 장애모는 안 나고 비서하고 집행연출 수석 부연출이 나와요. 그러니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와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가. 그럼 또 걔네들이 나와요. 장애모는 안 나오고. 그러기를 7번.
1: 네.
0: 7번째 장애모가 나타나더라고.
1: 네.
0: 커피숍에 있는데 멀리서 장애모가 네. 오는 거예요.
1: 네.
0: 머리가 좀 빡빡머리에다가 네. 키가 커요.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아 이거 진짜네 그러더라고 그 사람.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MOU를 맺는데 제가 무슨 조건을 거냐면 내가 총감독인데 연출자하고 오페라는 연출과 음악으로 나뉘는데 내 시스템 아래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좋다. 하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릇이 커요. 그래서 제 통제를 받으면서 그 투란도트가 시작이 돼요.
1: 와.
0: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 이게 의지와 지혜와 이걸 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게 이루어지며
1: 할렐루야.
0: 그 투란도트가

0: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매진이 됩니다.
1: 네.
0: 표가 100억 이상이 팔리고.
1: 네.
0: 그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2003년도에.
1: 뮤지컬.
0: 예. 그때 링크, 티켓링크 파크에서 붙었는데 투란도트가 오페라 유령을 눌러요.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투란도트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전 출연진을 데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4만 명의 관객이 이 무대를 찍기 위해서 빛이 바짝바짝바짝 그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네. 장관인데
1: 4천 명이 앉아있는 것도 장관인데 4만 명이 앉아있는 것도 장관인데
0: 사진을 찍는데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고
1: 네.
0: 축구장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1: 네.
0: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1: 와.
0: 하나님의 역사예요.
1: 와. 지금은 대한민국의 K-콘텐츠가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고요. 배경에는 이렇게 고생하신 많은 문화인들, 우리 박현준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용기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K-콘텐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도움이 됐겠죠.
1: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네.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시면서 어려움도 성공도 환희도 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감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 이후에 20년 정도 되죠. 이제 평탄하게 활동하고 노래하고 대학에 강의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5번의 투란도트를 해요. 우리나라 네. 오페라 역사상 제일 큰 장기 공연을 또 합니다.
1: 전무후무할 네.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묻으려 그래요.
1: 네.
0: 기득권 네. 세력에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가 찬양하고 오페라하고 콘서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2023년에 20년 만에 투자자가 투란도트를 다시 하시죠. 이래가지고 또 시작이 돼요.
1: 네.
0: 150억 이상 드는데. 그랬더니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오페라가 투자를 받는 거는 보통 예술연당 오페라가 5억 미만이 듭니다. 국립은 좀 다르지만 제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1: 네.
0: 1년. 어떤 때는 100일 이렇게 작정 40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인생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게 하소서. 또 그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했지 제가 드는 게 없네요. 제가 60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 네.
0: 서원을 해요. 그래서 23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만 60에.
1: 네.
0: 제가 한신대 교수를 할 때 시작을 해요. 대학원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휴학 따고 뭐 이러다가 총신 쪽에서 안수를 받아요. 한 5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1: 할렐루야.
0: 그 신학과 교수님,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또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고 교수님 오셨으니까 거꾸로 인사를 받기도 하는데 5년 만에 이제 60에 안수를 받아요.
1: 네.
0: 그 이유는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23년에 안수를 받자마자 투란도트를 150억짜리를 투자하겠다고 44억에 기본적인 투자 계약서를 저한테 맺으면서 투란도트를 또 시작을 해요. 그런 큰 작품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벽 기도를 2년을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서 해요. 근데 수건을 제가 세 장을 가져와. 하얀 수건을.
1: 네.
0: 왠지 아세요? 눈물, 콧물이 한강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다 닦아야 돼. 하나님 이번 작품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나 보다.
1: 네.
0: 그랬대요. 왜 저렇게 우는지.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네. 쏟아져요. 뇌를 잃어요.
1: 네.
0: 그렇게 2년을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엎어져요. 투자자가 철회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접고 마지막으로 이태리 가서 여행을 하면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요.
1: 네.
0: 그래서 10억을 넣어줘요. 제 통장에. 10억이 시드머니 되니까 가능.

0: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오페라의 최고들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도밍고부터 시작해서 뭐 호세쿠라
1: 네.
0: 1등이라는 사람들이 다 와요. 세계 최고의 극장 스칼라도 안 되고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도 이렇게 많은 1등들만 하는 오페라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티켓이 20억, 30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구나. 근데 그때 계엄을 딱 선포를 합니다. 공연 2주 전에 티켓이 끊겨요. 반환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가 무한의 비행기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무대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욕심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서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제가 무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솔로몬의 궁 똑같이 만들어요. 황금왕소, 황금의 궁.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연이 흥행에 실패를 해요. 근데 불과 2년 전 얘기인데 작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작품은 세계 최고로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고, 근데 그 무대를, 큰 무대를, 무대의 길이가 80m에서 길이가, 높이가 코엑스에 50m 정도, 35m 이렇게 세웠는데, 무대를 만들 때부터 무대 스태프들이 담합을 해요. 스태프들이 싸우고, 말안 듣고, 그큰 무대에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탄의 역사가 느껴져요. 이 흥행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출연료 내라. 이거 안 내면 무대 안 올라가겠다. 공연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게 저의 생각만이었습니까? 제가 2년에 저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삐져가지고 공연 이후 한 1년을 기도를 안 했어요.
1: 마음에 상심이 되셔서.
0: 도대체 제가 왜, 뭐를 잘못했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목사로서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제가 어디 가나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너의 것을 다 없애겠다. 온전히 너만 남아 있는 너를 내가 쓰겠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1: 아멘.
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승소하게 하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토란토란하면서 생긴 법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산이 되면서 일부 뭐한30% 정도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대로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이 파산되면서 저의 모든 부채는 사라져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주식, 제가 가진 집 팔아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저에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건가?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달란트, 찬양, 재능, 이거는 무엇인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가? 또 하나,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작품이 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끝나면은 저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선교지까지 정해놔요. 케냐예요. 케냐에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가 성악과 선배, 한양대학교 선배, 이태리에서도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LA에 갔다가 모든 음악 활동을 접고 케냐에 가서 지금 17년째 계시는데 거기에 교회를 만들고 정부에 허가가 난 음악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임파선과 이쪽에 암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제가 좀 이어갔으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 전에 이미 공연이 끝나면 저는 케냐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케냐에서는 자꾸 저보고 오라 그래요. 거기서는 점심에 1,500명의 어린이들한테 점심을 주고 찬양의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국립음악원 비슷한 음악원을 만드는데 100명의 학생들한테 찬양을 가르쳐요. 정말 제가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했었어요.
1: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0: 저는 이

0: 이미 하나님한테 생명을 드렸어요.
1: 네.
0: 생명을 드리기를 뭐 하나님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1: 아멘.
0: 저에게 임하소서.
1: 아멘.
0: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1: 네.
0: 그래서 저의 열려지는 길대로 물론 제가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고난의 길에 있지만 편안해요. 잘 지내고 그다음에 잘 살고 있고.
1: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감독님처럼 정말 한평생 열심히 달려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시간대보다 인터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0: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 틀림없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제가 이번에 도란노하고 책을 하나 써요.
1: 네.
0: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1: 아, 네. 간절합니다. 네.
0: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목이고요.
1: 네.
0: 저는 찬양설교 간증을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럴 겁니다.
1: 아멘.
0: 그리고 제 책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1: 네. 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도란노에서 10월 달에 네. 나온다고 하니까요.
0: 네.
1: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감독님의 길을 또 아름답게 하나님만의 생각으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를 선물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멋지게 써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콘텐츠가 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감독님이 더 바빠지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감독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도 응원합니다, 감독님.
0: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시간 관계로 정말 두 편은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0: 할 얘기가 많은데
1: 네.
0: 또 뭐 이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1: 네. 책이 나오면 우리 감독님 한번 또 모시고.
0: 네, 그러시죠.
1: 또 책 얘기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0: 네네.
1: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석,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투란토토를 29년, 29회 동안 연출하신 거죠?
0: 연출.
1: 네. 네. 29번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박현준 감독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한 2,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 차가 밀리거나 또 그 안에 사고가 나서 1시간 이상이 걸려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또 1시간을 기다려도 좀 힘들긴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요, 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 터널이 빨리 끝날 줄 알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도 몇 개월,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해지율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망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터널과 같은 절망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하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타산을 넘어 험곡의 거도 아이사야 61이 함께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 그리고 나비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전자단 캠퍼스 월십에서 은혜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군요. 이 어둠이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면 여러분 신뢰하시면서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켈리가 부르는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를 함께한 곡이죠. Soul's Anthem.

토리 켈리가 부른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솔산템과 함께 했고요. 페란드 올테가의 탄수가 최소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s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힐송의 주품해줘 Still 함께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이사야 말씀이죠. 43장.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어려움들을 또 어두운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 터널 안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세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찬의 음성으로,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장인영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남아인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담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듣고 싶습니다. The blessing, 카리조베와

엘리베이션 월십이 함께 부른 찬양을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슈아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워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지요.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세국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을 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에 사람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들꽃은 이 장미나 백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 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리춘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동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틱 월십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뉴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예보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당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 좀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늦은막히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땅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제인입니다. 이 제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제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건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게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에서도 갔어요. 군경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 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는 그 제인이 됐거든요. 근데 제인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도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100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는 애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뺏들어 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간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 우시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먹게 가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청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뗄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네.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두고 가운데 두고 저작꾼지 두고 이렇게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돌 있잖아요. 그 언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부엌마루가 있는데 부엌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뚜져봤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구소리 두구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보니까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을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 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문은 집 식구도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죽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그럼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시건은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요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백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놓고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툭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천국에서나 이런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제

0: 한국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니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 돈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쟤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불로비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몽땅 탈탈 털어서 몽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병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 알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나 아직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나 이게 머리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르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다잘될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 시가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 시는 환경 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 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 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 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호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앤 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앤 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눈눈 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

페루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문학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 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쇼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

0: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해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마음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0: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 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 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이 짧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아,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네. 선교 차원에서 네.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1: 맞아요.
0: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척박한 땅이라고 해요.
1: 맞아요.
0: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0: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네.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네네.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하고 네, 마음을 맞습니다. 모을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그 약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로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맞아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그 모임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 거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네. 일본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1: 아.
0: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1: 그쵸. 저희
0: 처음에 이제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네.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0: 네.
1: 북녘 땅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응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활활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땅으로 많이 알려져
0: 네네.
1: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척박한 땅이 되었고
0: 네.
1: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은데.
0: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1: 아.
0: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1: 네.
0: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 잘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0: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땅으로 가면요?
1: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0: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서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 번업도 네.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것 같아요.
1: 동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형 그거 왜 믿어?
0: 아.
1: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러면 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1: 네.
0: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1: 동생을 그래서, 섬기고
0: 네, 맞아요.
1: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네. 안아주고
0: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1: 네네.
0: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1: 맞아요.
0: 이곳 사회에서도 우리가
1: 그래, 맞습니다.
0: 매일같이 가는 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셨으면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네.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네.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예,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닐 수 있는 그날을 네.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 남한 정착 16년 차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0: 네, 남북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 보통강구역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동방송을 듣고 지금은 탈북한 이후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0: 네, 벌써 10여 년 차의 정착기를 걷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에요.
1: 네.
0: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음식. 그러니까 대표님의 내 돈 내 산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볼까요?
2: 2025년 4월 1일 교통비 3만 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0: 오늘의 내 돈 내 산이 교통비,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 지하철의 경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셨고 평양의 지하철이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1: 그렇죠. 저는 계속 타고 다녔죠.
0: 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우선 지하철.

0: 노선도를 보게 되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와서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평양 지하철 보게 되면 X 모양으로 두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구역에서 망령대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광복역부터 쭉
1: 네.
0: 보게 되면 라곤역까지 9개 노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성구역에서 평촌구역으로 이어지는

0: 요.
1: 예, 서울 말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뭐 수원, 강주 등 지방 도시에도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1: 아,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은 인천 또 그리고 수원 그 정말 그 전체를 포괄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 그러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나서 다 놀랍니다.
2: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에서 타면 충청도인 천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버스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시외버스라 해가지고 네. 그 터미널 가게 되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우등버스 같은 거는 안주문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누웠다 가면 한 2시간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평양서 함흥까지 갈 정도로 한 2시간이면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2: 네.
1: 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뭐, 분들이 상상할 네. 수가 없는 거죠.
2: 앞에 TV도 있고
1: 아 맞습니다. 네.
2: 보게끔도 해주니까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2: 대중교통 하면은 또 자부심이 있는 게 네.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1: 네 맞습니다. 제가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2: 네.
1: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는 건데 전 세계 지금 우리 재동포가 750만 명 거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동포 사이가 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은혜겠죠. 세계 유명한 대학은 다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도 가서 강의했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그다음에 네. 또 트리어 대학교 미국이 부시턴 대학교 정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진짜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교해봅니다. 최고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깨끗하고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2: 편의점 매점도 있고
1: 그렇죠.
2: 자판기도
1: 네, 맞습니다.
2: 있고요. 그런데 네. 지하철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만큼 환승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환승하는 통로도 있고 복잡해요. 네, 네.
1: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북한말로는 이제 지능형 선전하잖아요.
2: 네.
1: 거기 지금 노선도 있으니까 각 지역 노선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데 시간 몇 시에 열차 오고 몇 시 가고 다 나오잖아요.
2: 맞아요.
1: 그리고 그 구매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왔을 때는 종이 된 게 예, 그 네. 이제 접어가지고 보면 쭉 펼치면 정말 큰 종이가 되는데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면서 겨우 찾아가는 게 환승하는 게이트에서도 찾는 거 처음에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보면 다 다니지 않습니까?
2: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표지판이
1: 다 표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가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말로는 영어지 않습니까? 북한 청취자분 중에 대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문이고 스크린은 막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2: 네.
1: 이 북한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자동 열차 승하차 할 때 자동 승하차 사고방지 차단문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봤어요.
2: 되게 직관적으로.
1: 네. 외국 가보면요. 조종차가 들어오기 전에도 개방됐기 때문에
2: 위험하죠.
1: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이거나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2: 맞아요.
1: 물건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스크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 네.
1: 조종차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승객들 쪽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크린도 문이.
2: 자동으로 열리죠.
1: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닫히고
2: 네.
1: 사고도 안 나고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북한은 이민을 위해 복무함 구호는 있는데 이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2: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었잖아요.
1: 비용이 작지 않습니다.
2: 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도 저렴하게 잘 돼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1: 한 번 타면 그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 1달러 정도죠.
1: 그게 1달러 가지고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한다 해도 2달러밖에 안 되고
2: 네.
1: 휴일 자체가 토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 보면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44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달러?
1: 네.
2: 35달러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1: 그런 것도 있죠.
2: 카드를 마련해 주기도 네, 하잖아요.
1: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네. 자가용차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용 승용차,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네. 오토바이 있고 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결국 제가 한 달에 타는 월급에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2: 맞아요. 북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땐 1달러, 2달러 하실 수도 있지만
1: 네.
2: 저희가 평균 월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0달러가 넘잖아요. 그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월 평균 390만 원 한국 네. 돈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00달러가 되거든요.
0: 네.
1: 2,700달러를 제가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 한 3,000달러는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돈에 비해 봤을 때 교통 제가 다니면서 지금 쓰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서 할 때 보면 지하철 돈이 작아 보여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네. 타는 월급이 작으니까 거기에 비해 그렇죠.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달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0: 공공기관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지하철에 오늘 또 교통비의 내돈내산을 소개해 주신 만큼 이 지하철 대중교통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1: 평양에서 지하철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북한은 위생실이라 그러죠.
0: 네.
1: 북한의 지하철에는 위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0: 집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집
1: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승리역에 나가는 게 김성광장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동 위생실이 있어요 밖에. 네. 거기서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 줄 길게 서 있어요.
0: 또 전철 타는 시간도 있고 급한 사람들은
1: 그렇습니다.
0: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대한민국은 돌아보면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0: 그쵸.
1: 또 엄청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런데
0: 네.
1: 대한민국은 그 양식 변기라고 북한 주민들은 듣고도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그 세척하는 손 세척하는 이런 장비 다 돼 있고 또 말리는 장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약 그 안에서 다니다가 보면 좀 속이 출출할 수 있잖아요. 빵을 팔고 각종 음식을 파는
0: 지하철에요.
1: 그런 네, 네. 식당 같은 음식점이 많고 또 이제 편리한 상점들도 많아요. 뭐 핸드폰도 살 수 있고
0: 꽃집도 있어요.
1: 옷도 살 수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꽃도 살 수 있어요.
0: 화장품도 팔고
1: 갑자기 저희 친구가 생일이 날 때 바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정말 제가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마치나 경치 구경하러 들어온 것처럼 폭포를 막 옮겨놓은 것 같은 데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네. 진짜 야외 폭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지하철 출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1번 출구, 2번 출구 뭐 어떤 거는 한 14번 출구까지 있거든요.
0: 맞아요.
1: 출구로 나가보게 되면 연결돼 있는 게 밖에 있는 큰 백화점도 있고 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다 있잖아요.
0: 네.
1: 언제면 따라올까.
0: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1: 네.
0: 일상의 이야기지만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잘 살고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이 정말 통일되면 남한도 이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자면 빨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0: 네.
1: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 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1: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0: 네.
1: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훨씬 선진국가 중에서도 더 빨리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0: 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의 네.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서 지하철에 대한 오늘의 김 대표님의 내돈내산을 나눠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1: 네.
0: 38선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날이
1: 그렇습니다. 네.
0: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지금 그 아마 노선도 보면
0: 네.
1: 지금 파주라든가
0: 아, 맞아요.
1: 북한 국경 가까이까지 지금 지하철 뚫고져 있어요.
0: 대기하고 있죠.
1: 네, 이제 통일만 되면 아마 한 달 이내로 개성까지 막 들어가는 지하철이 설 것 같습니다.
0: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30분도 채 안 걸릴 것
1: 그러게요.
0: 같아요. 저는 그 개성역까지 거뜬히 갈 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벤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산을 넘어 먼저 주고 헤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합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 두게 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의 에너지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에 삶의 모든 과제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하루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봄의 인생 모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형식을 넘어 예배의 본질은 한마디로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복잡한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돌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인 모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배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한 모세의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의 걸음은 무언가를 얻음이 아니라 놀랍게도 거절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대제국이었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 명예를 보장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다음 왕위까지 넘볼 수 있는 완벽한 온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선택을 내렸다고 강조합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시절에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와 권력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 자리를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온전히 계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내린 결단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굽 궁중에 그대로 남아 높은 고관이 되어 동족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합리적인 타협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세상에 먼저 성공해서 나중에 좋은 일 하겠습니다라고 타협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심에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슴 깊이 새겨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과 언약의 신앙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애굽의 화려한 유혹을 뚫고 그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타이틀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내 손에 세상의 고삐를 꽉 쥐고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거절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영적 선택을 내립니다. 성경은 그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증언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마련인데 모세는 왜 제 발로 고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모세의 눈에는 애굽의 궁궐에서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궁궐 안에 안락함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흙 벽돌을 구우며 채찍질 당하는 노동 착취의 현장을 직시했고 그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의 인간적인 혈기와 미숙함이 섞여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시스템 속에서 자기 혼자만 안위를 누리는 죄악의 낙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0: 합니다. 우리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걷는 평안하고 넓은 길을 버리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을 다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그 화려한 애굽의 보화를 아낌없이 버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바라봄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블레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쳐다보는 수동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다른 모든 풍경으로부터 시선을 완전히 떼어내어 오직 단 하나의 목표물에만 눈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유혹의 불빛이 번쩍여도 그것들에 한눈 팔지 않고 저 멀리 천국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를 응시하는 상태가 바로 아포블레포입니다. 모세는 이 바라봄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유익을 얻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여겼다는 철저히 계산하여 결론을 내리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합친 것보다 오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영적 생법이 끝났던 것입니다. 둘째로 존재의 당당함을 얻었습니다. 애굽 궁중에서의 모세는 늘 눈치를 봐야 하는 가짜 신분이었지만 세상을 거절했을 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진짜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 당당함이 있었기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내면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감옥 같은 왕궁을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랬기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할 때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난 것은 이빨을 악물고 참아내는 비장의 포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행복한 거절이요 당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손에 쥔 구겨진 천원짜리를 빼앗으려면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과자나 만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 스스로 손을 놓게 됩니다. 그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화려함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발견할 때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봄을 통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과의 충실한 그리고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봄의 인생 모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무명한 자로 충성하며 부족해도 정직하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무명한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8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 제일 먼저 무명의 세 용사가 소개되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최고의 영웅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로 가고 듣도 보도 못한 그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전도의 용사로서 단번에 800명을 전도한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산마가 무명의 세 용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고해요. 산마는 녹두나무 가득한 밭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마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수많은 목장 보고서를 수십 년을 봤는데 매주 죄 가운데서 서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꺾는 놀라운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드러나지 않는 용사들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가장 앞서 맞이해 주실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진 저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하게 섬기신 어머니 중 누가 더 큰 용사일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부자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세 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로 인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둘째, 부족해도 주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는 그 다음 3인의 용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름이 없던 이 세 용사 중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만 18절부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는데 학자들은 그를 요압으로 봅니다. 요압은 신념과 야망으로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떠온 물은 순수한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상 삼아하는 충성은 충성대로 받되 그 물은 마시지 않는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이지만 다윗은 혈연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첫 세 사람에게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지요.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행위의 공정함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능과 지위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의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0: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차별하며 특혜를 준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비교의식과 생색으로 그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까? 술에 빠져 지내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술 중독을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술을 줄이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과 친척이 모인 자리에는 늘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거의 싸움으로 끝났고 그 적막한 분위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렇게 음주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짜릿함을 느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블레셋 같은 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돈과 사람들 뒤에 숨어 음주가무를 즐겼어요. 저에게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중독의 근원을 돌파하여 말씀의 우물물을 길어올 믿음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모르게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맺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술을 마시는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믿음과 기도의 용사인 지체들에게 저의 술 중독을 고백하면서 술을 조금씩 줄이는 적용을 했어요. 회식 때 주변에서 술을 권해도 음료수를 마시겠다며 거절했지만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처음 접하는 술 광고를 보면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되기도 해요.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작고 사소한 유혹도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영웅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백성이 도망칠 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충성하며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무명하게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우상 삼는 충성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무명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흔들리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어서 자주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하고 말은 그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언어의 화려함이 아닌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간절한 기도는 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서 10대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걸어다니지 못하게 된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긍정적인 성품은 사라졌으며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가 쏟아졌고 깊은 좌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 소녀를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친척들은 틈만 나면 소녀를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싫던 복음이었지만 주변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차츰 마음이 열렸고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소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후원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깊은 좌절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구필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테너 최승태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여자와 용,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익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의 말씀입니다. 상징이 있고 환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았던 우리나라 독립운동 시기에 광해를 걷던 그 고난의 분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한계시록을 익히 많이 읽었고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했죠.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하늘 붉은 노을만 보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노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을 이길 소망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고난은요, 그러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내 고난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고난이 고통스럽기보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런데 이 고통이 어디 가는지로 모를 때에 이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지는 않을까 앞길을 알지 못할 때에 가장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고난을 받던 모진 고난을 받던 그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후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며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열릴 것인지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12장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키노트 보시면 제목 큰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12장은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을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이적, 계시를 보이는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보였답니다. 이 이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적, 표적입니다.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표지판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그만 단위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 표지판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가르쳐주는 길입니까? 안내입니까? 안내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표적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또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 계시를 통하여 요한도 메시지를 얻었고 요한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12장을 보면요. 요한이 그 표적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한 표적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리고 한 사건을 또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1절 시작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여인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주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해가 아니고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을 옷 입은 태양처럼 존귀함이 그에게 빛이 났는지 태양과 같은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그 발에는 달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열두 관을 썼어요. 이 12장은 이 상징을 통해서 구체적인 역사와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해와 달과 열두 별이 나타나죠. 누구게요? 요셉. 요셉은 그 꿈을 꾸는데 사실 그 요셉의 해와 달과 열두 별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자식들이죠. 아들들. 해와 달은 요셉과 그리고 야곱과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을 그 해와 달과 열두 별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아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진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절 시작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선요 우리가 앞절로 좀 가보시면 말씀을 봉독했는데 4절에 5절에 말씀해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해산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큰 고통을 겪죠.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국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헬라 제국에, 이후에는 로마에게 큰 고통을 그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겪은 그들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키노트 마지막 부분에 안내해 드린 것 같이 헛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는 고통은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헛된 고통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고통이 어렵고 정말 무거운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산하기 위한 이 여인 이스라엘의 고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렇게 늘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여자가 해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요한은 다른 한 가지 이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은요, 먼저 본 이적은 여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산하려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용이 나타나요. 붉은 용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전쟁과 죽음을 일으키는 용이기에 붉은 용으로 보일 겁니다.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리고 뿔은 열입니다.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죠.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왕관이 있답니다. 1절에도 관이 나오죠. 근데 열두 관을 갖다. 이것은 월계관이에요. 그런데 3절에 나온 이 왕관은 실제로 왕이 쓰는 이 왕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지만 이 용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자신이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취할 자리를 그가 취하면서 나는 세상의 왕이고 나는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열뿔과 일곱의 왕관, 머리와 왕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용이 누구인지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야, 이 영이 무엇인지 보여주네요. 이 영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이고 사탄이에요.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인의 해산과 해산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영이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디아블로스. 그래서 그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하고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3절에서, 그리고 그 사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마귀, 용이 무엇을 했냐?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별이 나와요.
별의 3분의 1.

0: 이를 땅에 떨어뜨렸다.
1: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대부분의 구절들은 별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별들은 진짜로 천상에 있는 별들, 그래서 이 땅에 우성우처럼 또 소행성의 충돌처럼 떨어지는 그 별이 몇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4절에서 나오는 별은 천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이요, 사탄이 천사 3분의 1을 자신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화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용과 용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용에게 미혹당해서 용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3분의 1의 천사들은 미갈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수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이 하였던 일입니다. 용이 뭘 하려고 합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어떻게 하고자 해요? 삼키고자 해요. 이 본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헤롯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시는 참된 승리, 영에게 삼키지도 않고 오히려 영을 멸하시는 승리를 이루시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에게도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 영적인 방식을 보게 하는 건데요. 사실 당시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였어요? 용이에요. 용.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헤롯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더 깊이 있게 보이면서 눈에 보이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용,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영과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 승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당시 요한에게 또 요한과 함께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근원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승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육신 아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야, 너 자신을 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존재야. 너의 모습을 봐. 너 죄인이잖아. 죄 많이 지었잖아. 너 지금 못하는 건 너무 많잖아. 너의 능력을 봐.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 안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참소하는 방식으로요. 너의 지금 모습을 봐. 그리고 우리의 대적하는 사람들을, 배후에는 사탄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데, 사탄이 헤롯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배후에 사탄을 보지 못하고 헤롯을 봅니다. 그러나 헤롯과 싸우게 하려면 싸우면 둘 다 지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의 의뢰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 둘뿔 들고 막 참지창을 들고 꼬리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고 딱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광명한 천사처럼, 또는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로, 행동으로, 또 물리적인 여러 가지의 일로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 저 사람이 저 사건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리고 사람과 상처만 사건만 대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깊은 상처와 더 큰 나락에 떨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 용이다. 헤롯을 움직였던 그 사탄이다. 사탄이 나와 지금 관계를 이용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자의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후의 용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보아야 참된 승리의 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방식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여러분,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아, 나는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야 됐지, 그래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채우고 나의 영혼을 관리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 시야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세력과 말씀과 기도와 어린 양의 피로 대적하여서 참된 영적인 승리가 삶의 실제적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신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사탄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자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절까지 보니까 요한 시대에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요한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이때에 여자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우리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이 여인 이스라엘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낳은 후손, 그 후손들을 이 용이 또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들이 낳은 후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교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둘 다 용의 공격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를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나아가는데 광야로 처음에 보니까요 광야로 도망함에, 광야가 도망하는 자리 같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매마른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누군가 공급해줘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이죠. 여인은 그런데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빗대자면 광야는 우리의 실패와 초라함과 고난의 자리일 겁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1260일, 3년 반, 7년의 절반의 기간 동안,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를부터 시작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가 내가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자리인 줄 알았는데

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그저 그대로 보면 내가 사탄에 고통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쫓겨간 곳이 광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나의 삶의 물질에, 나의 건강에 권한을 당해서 내 몸이 아픈 것이 광야 같고, 내 마음이 아픈 것이 광야 같고, 내 앞길의 암담함이 광야 같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나의 실력을 보니까 내 미래를 보았을 때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도 광야가처럼 메마르고 연약한 그런 자리인데, 그곳으로 나는 쫓겨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자리였다고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양육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는요, 성경에 보면요, 하갈도 광야로 도망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도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입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인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그 광야를 보게 하니까 겉보기에는 비참하고 광야로 도망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광야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연예계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기에 날마다 내 눈에 처한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어렵게만 보이고 아픔으로 보이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나의 처한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게 하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때로 좀 마음과 삶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0: 있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 주셨기에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광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옵나니 우리의 삶이 지금 12장에서 보는 것 같이 영적 전쟁인 줄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삶을 살피시어서 그 광야에서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일찍 듣고 계신 분들은 시야가 다른 분들이시죠?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진 시야는 참 특별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계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A 아니면 B, 이 길이 아니면 저 길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은 3차원의 통계를 내밀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고통에 임하는 현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더 큰 도전이 됩니다. 돌무더기가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땅을 보지 않고 대신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두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시선이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게 됐죠.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시야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음을 알게 되는 기적,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눈물의 기적, 내 삶의 구석구석 숨겨진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기적, 혼자 외롭게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도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고 내 자녀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며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해도 천국 소망 하나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기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 시야가 다른 이들이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기적이겠죠. 자,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야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이 고백하는 그 진짜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는 그 기적들. 여러분, 우리는 이 월요일 아침에 어떤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계시나요? 혹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3차원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판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나 사방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절망하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겐 항상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의 거인들을 메뚜기처럼 보게 됐고요. 세상의 거인들만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갖고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 스데반처럼 우리의 이 땅 중에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강력한 평강을 맛보는 그런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법, 오늘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복된 아침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문자 2765님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062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링크 받으셨죠? 여러분 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 3차원의 절망 속에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이 찬송들을 여러분 더 힘있게 고백해주세요. 월요일 아침은 찬송가 데이로 더 많은 찬송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A 아니면 B, 0 아니면 1, 이 길이 막히면 저 길, 이렇게만 우리들에게 조건을 준다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고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우리 같이 찬송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2769님도 힘있게 찬송하시고 와 오늘 마음의 감동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공유해 주세요.

가슴에 따뜻해지는 귀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한홍재 목사님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침의 쉼표, 오늘 황미경 사모님 함께 만나볼까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 그동안 참 은혜로웠던 작품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꽃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에게 어느 날 자녀가 이제부터는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나이 들고 약해지며 자녀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한편 좋으면서도 엄마는 조금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면서부터 쭉 살아오고 있는 지금의 집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마당에 심겨진 정원의 꽃을 가꾸며 얻는 기쁨도 포기하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사랑이 머문 집에 대한 추억도 그리울 것이라며 살고 있는 지금의 공간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에도 우리의 소리가 있고 이 집에도 우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엄마인 70대 여인의 섬세함에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오면서 벽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공간을 쉽게 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만들어진 시간도 함께 나누었던 사랑도 심지어는 아쉬움과 슬픔의 기억까지도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공간이기에 그것을 쉽게 다루고 싶지도 않고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미소 지으며 자녀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말에 에너지가 있다면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에너지가 우리 주변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도 그 공간에도 말로 붙여진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함부로 뱉어내며 남겨지는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도 우리 주변 공간에 떠돌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중하고 정직하며 조심스러워야 하는지요.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지 여쭈니 응답자의 83%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내 삶을 만들어갈 나의 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간 속에서 오늘 귀한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소망의 빛이 저는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샵 1069번 다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그 안에 제가 쉼표 영상도 같이 놨기 때문에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0: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3차원의 절망 속에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는 법.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계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시선이 천국을 소망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야를 저는 분명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하지만 천국의 소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함께하심, 형통의 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이 3차원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해요.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오프닝 말씀 또 많은 분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2004년 스페인은 급진적인 성혁명의 신봉자로 알려진 자파테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며 기존의 성윤리와 가족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교체법. 그는 결국 재정 운용의 실패와 심각한 문화적 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2011년에 갑작스럽게 추출당했는데요. 자파테로의 통치는 끝났지만 그가 집권하는 7년 동안 법제화로 바꾸어놓은 문화혁명은 지금도 스페인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페인을 타산지석 삼아 가장 모범적인 문화의 나라로 남아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날씨가 참 꿉꿉하고 습하죠. 가만히 있어도 끈적이는 날씨 때문에 집마다 습기와의 전쟁이 한창일 텐데요. 저도 얼마 전에 집안 곳곳 옷장부터 신발장, 서랍 구석구석까지 제습제를 좀 잔뜩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난주에 넣어뒀던 이 제습제들을 한번 꺼내봤는데요. 와, 불과 며칠 사이에 제습제가 물로 가득 찬 거 있죠. 설마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눅눅한 공기가 어느새 그렇게 많은 물로 고여 있었던 겁니다. 물이 가득 찬 제습제 통을 한참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과 마음에도 지금 나쁜 습기가 차오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날이 더우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나고 또 영적으로 눅눅해지면 사소한 문제에도 깊은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불안이라는 세상 습기가 우리 마음 가득 고이게 되는 거죠. 집안 구석구석 제습제를 챙기듯 우리 영혼과 마음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 관리의 명확한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덥고 꿉꿉해도 말씀의 제습제를 우리 마음에 둘 때, 그리고 주님이라는 시냇가에 영혼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마르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쁜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지만요. 오늘 하루 세상의 눅눅한 염려들을 다 말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플레이투어십의 찬양으로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갓모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 제습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참 짜증나기 쉽고 또 사소한 것에도 낙심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지치기 쉬운 이때에 마치 마음에 제습제를 놓듯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특히 지난 주일 말씀 본문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주일에 주신 말씀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가장 빠르게 또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최고의 제습제가 바로 말씀이니까요. 분주하고 지치기 쉬운 월요일 아침이지만 오늘도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샵 0153번입니다. 우물정 0153번 입력하시고 신청곡과 사연 또 나눠주시고요. 또 만나라고 두 글자 출석체크 단어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예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썸머 스페셜과 함께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우리 부지런히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귀한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찬양 후에 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 후에 오늘의 찬송 스토리 또 오늘의 찬송가 함께 만나보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즈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원망 섞인 한탄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사오 마사오. 20세기 초, 그는 일본에서 촉망받는 엘리트 지식인이자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번역해 보급할 정도로 명석했던 그에게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잇따라 이름 모를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차례로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던 한 남자의 절망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면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외로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쳐온 믿음조차 흔들릴 만한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으셔야 합니까? 라는 비명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겠죠. 가족이 떠난 빈방에 홀로 남겨진 그는 깊은 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송구 영신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에 들떠 있을 때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나온 1년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눈앞을 가린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원망이 아닌 다른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하루하루 숨을 쉬며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무너질 때마다 이름 모를 이들의 위로가 있었고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자신을 붙잡아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 그는 울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지나온 모든 순간이 결국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갖고 계시는 거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거칠고 험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성과의 은혜 함께 나눴는데요. 아침 분주한 출근길, 또 분주하게 시작되는 이 아침, 지금까지 인도하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쇼머스트의 찬양 띄우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 63절에서 67절을 본문으로 나의 일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선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때 신부가 깜짝 놀랐어요. 신랑이 한쪽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눈이에요, 외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선 볼 때는 자기가 눈 하나밖에 없는다는 것을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숨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 당신이 눈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나 신랑은 말합니다. 나는 얘기를 했다. 언제 당신이 나한테 눈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냐?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선볼 때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 한눈이 그 한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여러분은 무슨 약조를 하시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까? 그 말이,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때로는 왜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혼 AS 센터가 있으면 제발 좀 보내가지고 수리 좀 받아가지고 오게 하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없네요.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삭의 결혼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혼이긴 하지만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참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40살 때,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60. 그러니까 이 가정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정말로 마음 졸이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었죠. 이런 건 참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굉장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결국 자식을 얻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40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요. 이삭의 나이가 40세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그리고 이때는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난 지 3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우리 성경은 보면 다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내가 빨리 우리 아들에게 좀 신부감을 구해서 가정을 세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늙어가니까. 그리고 자기의 종에게 사명을 하나 줍니다. 자신의 늙은 종에게 너는 나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그곳으로 가서 자기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나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을 신부감으로 찾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면 만약에 그 신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신부가 나를 따라 오지 않겠다고,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 여자한테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할 겁니까? 그런 물음을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있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고향에서 떠나게 할 때 내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후손이 이삭이 이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이삭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면 안 되고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삭을 그 신부감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 그 신부를 데려와서 여기에서 살게 하면서 이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선택의 귀감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믿는 자와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라. 잘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의 결혼 속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된 일이에요. 아직까지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종이 낙타 열 마리의 혼수 예물을 가득 싣고 이제 떠납니다. 여러 날을 갔을 겁니다. 드디어 나홀의 성에 어느 날 저녁에 도착합니다. 우물가에 열 마리의 낙타를 거기다 두고 그는 잠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이 우물가에 처녀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처녀들 가운데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흔쾌히 수락해 주고 여기에 있는 열 마리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이삭의 신부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기준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기준은 아브라함이 말한 기준은 이것이었어요. 나홀의 성에 있는 자기 친족, 나홀의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한 명,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지혜로운 종이 여기에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 번에 먹을 때 얼마 정도 먹을까요? 100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낙타가 몇 마리 있어요? 10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오는 물동이는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낙타들을 다 먹여야 된다.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다 먹여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물 떠가지고 구유에다 또 부어주고 다 먹으면 또 갔다가 해주고 수십 번 왔다 갔다. 힘들고 귀찮은 이 일을 자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것이 그의 성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그 사람의 몸에 배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행동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채워주는, 낙타에게 물 주라고 종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자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쓰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든 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쓰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성품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실력과 능력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결국 이것이 길게 가게 되고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성품을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잘 가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 종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다고요? 리브가가 온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종이 리브가한테 너가 아브라함의 친족이냐라고 묻기도 전에, 확인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내가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준비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준비된 사람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나도 그 사람에게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뭘 가꿔야 할까요? 몸매만 가꾸면 됩니까? 얼굴만 가꾸면 됩니까?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로 가꿔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갖고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 종과 리브가가 부두엘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갑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 식사했겠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종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 종이 말이 많아서 그래요. 이 종이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누군지, 왜 이곳에 왔는지, 또 어떻게 오늘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며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조금 더 머물러 있어라, 며칠 혹은 뭐 한 10일 정도 있다가 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리브가는 단호하게 나는 가겠다고,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8절을 볼까요? 58절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주저앉지 않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면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먼 타국으로 가는데 리브가는 주저없이 나는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리브가는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당찬 걸크러쉬 같은 스타일.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리브가의 이 성격을 보면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로 많이 해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때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리브가가 세우거든요. 리브가가 세워요. 오늘 이 리브가의 이런 모습, 나는 가족들을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 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은 자기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꼭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 한마디 믿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이 리브가 역시 오늘 단호하게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런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리브가는. 참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너가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위험하기까지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돌아오는 종의 일행을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절 말씀입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서 묵상하다가 들에서 기도하다가 돌아오는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 종이 순적한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만남이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매우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들에 나가서 그래서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삭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이삭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이지만
그 이삭의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부감을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종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리브가와 같이 믿음 하나 가지고 시집가기로 결단했던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삭이 들에 나가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묵상하면서 드린 그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길을 걸어가고 내가 머물러 있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기다리고 돌아오는 이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일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일, 매우 특별한 일, 매우 큰 일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 같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이 뭡니까 여러분? 일상의 뜻이 뭐예요? 일상, 항상 똑같은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일상은 똑같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이 비일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태풍 불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이런 것들이 비일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경험해봐야 좀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결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화할 때 그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별일 없었어? 그러면 저쪽에서 시큰둥하게 별일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요? 아무 일 없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지진 나봐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일상이 은혜고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저녁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저물 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날 때가 언제였어요? 저녁이었어요. 이삭이 돌아오는 사람들, 그 종의 일행을 만난 것이 언제였어요? 저물 때, 저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시간으로 보면 그의 인생에도 저녁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저녁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떨어질 때

내 기운과 능력이 약해질 때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살고 계세요? 내 힘과 능력이 떨어지고 기운도 소망도 다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을 괴롭히는 어떤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상을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들이 걸어가는, 그들이 경험하는 날마다의 그 일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어제 주일 많은 은혜 받으셨죠? 이번 주부터 전국의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 캠프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교사들은 몇 달 동안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름 행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의 인생을 만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려는 은혜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요즘 애들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이들을 품으셨고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제자